0: Pronto?
1: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.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.
0: 게임을!
1: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.
0: 맞는지 알아!
1: 맞습니다.
0: 맞는지 알아!
1: 여러분의 뜻에 따라.
2: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.
0: 펀더.
1: 맞습니다.
0: 아?
1: 게임일 뿐입니다.
0: 가만.
1: 게임일 뿐입니다.
0: non te capisco. Che dici, scusa?
1: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.
0: Ma sei tedesco? Scusa, io non capisco.
1: 맞습니다.
0: 아?
1: 맞습니다.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
0: 가만.
1: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첫 번째
0: sei,
1: 게임에서 정립된
0: tedesco, che apposta hai sbagliato nome. A chi c'è? A chi c'è?
2: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.
0: Ma con che parlo, scusa?
1: 453번.
0: Come? Disco, boia, che cos'è qui?
1: 453번.
0: Ma hai sbagliato nome, lo va?
1: 투표해주세요.
0: 아!
1: 투표해주세요.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0: 네, 지금 siamo in Italia. In Italia siamo qua. Anche siamo in Sicilia. Qua tu stai parlando con... a Sicilia, padre di tedesco. Non te capisco.
1: 맞습니다.
0: 아!
1: 맞습니다.
0: Botte che?
1: 맞습니다.
0: Sente.
1: 투표해주세요.
0: Sente. Io ho le da fare. Perché io qua sto registrando io un video sto facendo.
1: Game
0: qua siamo in Sicilia, non siamo qua. Che fare? Siamo in Sicilia qua. Io non capisco io il tedesco. Punto e basta. Chiudiamo. Ma chi è questa? Scusami.
1: 맞습니다.
0: 아, 예, 그.
1: 맞습니다.
0: 네.
1: 투표해 주세요.
0: 아끼 쟤, 스코우, 아끼 쟤.
1: 투표해 주세요.
0: 가메, 아, 테오, 게, 주세요.
1: 투표해 주세요.
0: 테오, 게, 코사.
1: 투표해 주세요.
0: 아, 테오, 아, 파, non c'è nessuno che si chiama te. Ti ho detto io che io c'ho le da fare, io c'ho lavorando. Capito? Ma che è sta faccia qua? No, faccia, ciao. 자,
1: 맞습니다.
0: 자, 맞다, 자.
1: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.

0: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.
1: 브란토!
0: 게임일 뿐입니다.
1: 막힌 바람.
0: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.
2: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1: 브란토!
0: 게임일 뿐입니다.
1: 바람.
3: Presto, nello Zoo di 105.